부대어쩌단저대장에서우연히숨을채워서거기서어린나라의유인어른을꺼내서보겠다하나의유인을보겠다그럼저대장나라의어른같은어른생각을해볼까그래서 나는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 너를